0: 채워짐이 부족한 마음들, 완벽하고픈 생각의 욕심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만은 완벽한 것처럼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합니다.
1: 자신들만은 잘못된 것은 전혀 없고 남들의 잘못만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남들의 잘못된 일에는 험담을 일삼고 자신의 잘못은 숨기려 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아픔을 즐거워하며 나의 아픔은 알아주는 이가 없어 서글퍼하기도 합니다.
0: 남의 잘못을 들춰내며 허물을 탓하고 험담을 입에 담는다면 남들도 돌아서면 자신의 허물과 험담이 더욱 부풀려져 입에 오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부족한 듯이 마음을 비우고 조금 덜 채워지는 넉넉한 마음으로, 조금 물러서는 여유로움으로, 조금 무거운 입의 흐름으로 간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부드러움을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채워짐이 부족한 마음들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현입니다.
1: 리처록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민들레 고향.

0: 췌장은 약 15cm로 가늘고 길지만 손상되면 신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슐린 등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과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외분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음식 섭취로 췌장에 부담이 쌓이면 급성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치와 상복부는 물론 옆구리와 등까지 통증이 번질 수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은 치료를 통해 정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지만 문제가 반복되면 만성 췌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에 이르면 췌장이 딱딱하기도 회복이 어렵고 생존율이 약 12%에 불과한 췌장염으로 발전할 위험도 커집니다. 췌장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식습관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과다 섭취 시 췌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 3가지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첫 번째, 떡볶이.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떡볶이는 췌장에 부담을 주기 쉬운 음식입니다. 설탕과 올리고당 등 단맛을 내는 재료와 함께 고춧가루와 고추장, 캡사이신이나 후추 등이 사용돼 열량과 탄수화물, 나트륨 함량 모두 높습니다. 떡볶이 1인분의 열량은 약 304칼로리로 이 중 탄수화물이 열량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나트륨 함량도 평균 853.08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임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높은 표현에 속하죠. 단백질이 거의 없어 섭취 후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며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은 인슐린을 반복적으로 분비해야 합니다. 혈당 변동이 잦아질수록 췌장 베타세포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인슐린 분비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김밥과 라면. 김밥과 라면은 체중은 물론 혈당까지 급상승시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김밥은 다양한 영양소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칼로리가 상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흰쌀밥, 햄, 어묵, 달걀 등 재료가 들어간 김밥 한 줄 열량은 450에서 600칼로리인데요. 참치나 치즈가 추가되면 열량은 더욱 높아지며 햄, 맛살, 어묵 등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높은 재료가 들어가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여기에 약 500칼로리에 달하는 라면까지 더하면 총 열량이 1000칼로리에 육박하고 전체 열량 대비 탄수화물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김밥은 특히 정제 탄수화물 비중이 높아 흡수가 빠른데요. 이로 인해 혈당 스파이크가 쉽게 발생하고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췌장에 부담이 쌓여 췌장암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지면 혈당 관리도 어려워져 당뇨 또는 당대사 장애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1: 곱창이나 술도 췌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소곱창은 열량이 약 74%의 지방과 26%의 단백질로 구성된 고지방 식품입니다. 1회 제공량 기준 열량은 약 375 내지 450칼로리에 달하며 포화지방은 8.3g, 트랜스지방은 0.6g 수준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팀이 췌장암 모델 생쥐에 고지방과 저지방 모기를 21주간 먹이며 변화를 관찰한 결과 고지방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 체중이 1.7배 증가했고 췌장에서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포 변화도 60%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지방 그룹에서는 췌장암 발생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고지방 그룹에서는 두 마리가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콜레스테롤 역시 약 392.2mg 들어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권장되는 하루 섭취량은 300mg 이하인데 소곱창 1인분만으로 이를 훌쩍 넘습니다. 또 소곱창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지 않아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술과 함께 먹는 경우 위험은 더 커집니다. 알코올은 급성 췌장염 원인의 30 내지 60%, 만성 췌장염 원인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지방 음식과 음주를 함께하는 습관은 췌장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0: 요즘 건강에 관심 갖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심내혈관 질환은 사망 원인 중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위협적인 질환이며 한번 막힌 혈관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방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식단이 바로 그 혈관 건강을 망치는 주범일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만 건강해 보이는 식단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지방, 나트륨, 당분 등이 뒤섞여 혈관에 독이 되는 조합이 많습니다. 아래에 의사들도 피하라고 조언하는 최악의 식단들을 알아봅니다.
1: 아침을 빵과 커피로만 시작하는 식단. 출근 시간에 쫓겨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아침을 식빵과 커피 조합으로 해결합니다. 간단하고 맛이 있어서 습관처럼 반복되곤 하지요. 하지만 이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인 식빵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유도합니다. 여기에 크림이나 시럽이 들어간 커피는 당분이 추가돼 당 지수가 훨씬 높아집니다. 섬유소나 단백질이 거의 없어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으며 오히려 간식을 부르게 됩니다. 장기간 이런 식단을 반복하면 혈관벽 손상과 지방 축적으로 이어지며 동맥경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0: 즉석 조리식과 가공육을 반찬으로 하는 점심 식단. 편의점 도시락이나 패스트푸드는 현대인들의 빠른 라이프 스타일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혈관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꽤 많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질산염이 들어있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급격히 높이는 식품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조미된 밥, 양념 소스, 튀김류는 모두 나트륨과 설탕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어 혈압 상승과 함께 혈관을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영양 균형이 무너지고 특히 섬유소가 부족한 점도 혈액 속 노폐물 배출을 방해합니다. 가끔 한 번쯤은 괜찮지만 매일 점심이 이런 식이라면 모세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염증과 막힘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기 중심, 채소 없는 단백질 폭탄 식단. 헬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단백질 섭취에 집중하는 분들 중 저녁을 스테이크나 삼겹살 등 고기만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채소 없이 육류만으로 섭취가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 혈관에 부담을 주며 특히 포화지방이 풍부한 부위를 자주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됩니다. 채소가 빠진 식단은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부족해 혈관 내 노폐물 정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야식으로 기름진 고기를 먹는 경우 수면 중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가능성까지 높을 수 있습니다.

0: 계속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달걀 노른자의 여섯 가지 비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첫 번째, 간편한 비타민 D 섭취 방법입니다. 가장 쉽고 편하게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한 개를 먹으면 40IU의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골절뿐만 아니라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0: 두 번째, 키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노른자에 함유된 비타민 D는 갈시피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갈시피롤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를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면 키가 더 자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달걀 노른자 외에 버터와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1: 세 번째,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계란 노른자의 유화제 역할을 하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계란에 함유된 비타민 B 복합체의 하나인 콜린은 동맥 경화와 상관성이 높은 혈중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의 농도를 낮춰줍니다.
0: 네 번째,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계란 노른자의 콜린 성분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분비를 활성화시킵니다. 아세틸콜린 분비가 늘어나면 기억력과 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1: 다섯 번째, 기형아 출산 예방과 태아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노른자의 콜린 성분은 몸 세포의 기능을 돕는 영양분이어서 임산부의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고 태아의 두뇌 발달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0: 마지막으로는 시력이 좋아집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루테인은 눈의 산화와 노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 노른자에 많은 비타민 A는 야맹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끝으로 일상에 유용한 생활정보 12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선과 조개류는 물에 담궈 해동을 시키고 육류는 냉장실에서 해동을 시켜야 합니다.
0: 두 번째, 볶아둔 참깨를 더 고소하게 드시고 싶다면 참깨를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볶아주어야 합니다.
1: 세 번째, 고사리는 발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꼭 삶아 드셔야 합니다.
0: 네 번째, 밤에는 탄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속까지 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다섯 번째, 흰쌀밥만 먹으면 비타민 B6이 부족해 두뇌 기능이 퇴화한다고 합니다.
0: 여섯 번째, 부추는 장자를 튼튼하게 해주고 몸이 찬 사람들에게 좋고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1: 일곱 번째, 양파는 살짝 구워서 드셔야지 체내 흡수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0: 여덟 번째, 콩은 우유와 요구르트에 못지않게 장내에서 유익균을 증식시켜줍니다.
1: 아홉 번째, 보통 꿀에 담궈 드시는 인삼은 독소 성분이 발생되므로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0: 열 번째, 당근은 잘게 다지거나 으깨게 되면 카로틴 성분이 산화된다고 합니다.
1: 열한 번째, 냉장고에 떡갈나무 잎을 넣어 두시면 냉장고 잡내를 잡아줍니다.
0: 열두 번째, 미역은 산성 식품의 과다 섭취를 중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노래 장백에서 모였네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리처룩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리홍석 작가의 단편소설 모나리자의 미소의 두 번째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0: 그녀는 결혼 초부터 말이 별로 없었다. 영업직이다 보니 늘 고객들을 상대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나는 오히려 그런 그녀가 말수가 적어서 더 마음에 들었는지도 모른다. 집에 가면 어김없이 소파에 뱀이 허물을 벗어놓듯 양말에 셔츠, 양복 바지까지 모조리 벗어놓은 채 그대로 침대에 엎어진다. 밖에서 꽁꽁 싸매고 그럴듯 완벽하게 비즈니스맨 노릇을 하다 보니 집에 돌아갈 때면 녹초가 되기 마련이었고 입을 뻥긋하는 것조차 귀찮았다. 아내는 창모의 병간호를 해야 했기에 반나절은 집에서 액세서리를 끼거나 종이백을 접는 부업을 부지런히 했고 저녁에는 집안에 밀렸던 일거리들을 부지런히 했다. 생활비가 떨어졌어. 전기세랑 물세를 내야 할 것 같아. 이러루한 통보 외에 아내는 단 한 번도 나한테 그 어떤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 아니, 감히 하지 못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결혼 전에 내게 아이를 낳지 말고 딩크족으로 살자는 요구를 제출할 때에도 나는 그녀의 엄마가 암투병을 하고 있어 마음이 피폐해졌기 때문일 거라고 자기 위안을 했다. 매번 돈을 달라며 손을 내밀 때마다 아내는 충분히 겸연쩍어했고 늘 눈길을 어디에 둘지 몰라 헤매곤 했다. 돈 좀 줘. 결혼 초 발갛게 질린 얼굴로 돈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 적마다 나는 부담보다는 승리자의 쾌감을 느꼈다. 위챗으로 송금을 한 뒤면 꼭 그 뒤에 잘 쓰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따라왔다.
1: 딱 필요한 데만 써. 요즘 돈 벌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0: 네.
1: 가계부도 제대로 적고.
0: 네.
1: 아, 그리고 식구들 옷도 한 벌씩 사주고.
0: 네.
1: 저녁에 김 차장이랑 밥 먹고 갈 거야.
0: 네.
1: 밖에서 외박할지도 모르니까 기다리지 마. 왜 답이 없어?
0: 네. 나는 은근히 이렇게 존댓말을 하는 순종적인 여자가 좋았고 내 말을 고분고분 들어줄 때마다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다. 특히 처갓집에 장모 병원비나 생활비를 보태줘야 할 때면 더더욱 알게 모르게 생색을 내곤 했다. 그랬던 그녀가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영상 속에 있다. 전혀 다른 모습을 한 채 말이다. 너무 낯설어서 나는 혹시 모습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내는 결혼 후 병원에서 암 환자였던 엄마 간호를 했을 뿐 친정에 다니는 것을 별로 본 기억이 없다. 친정이라 해봤자 큰 처형이 시집을 간 뒤라 아빠와 남동생이 있는 집이었다. 그래서인지 가끔씩 나는 그녀가 자신의 가족과 연결된 고리를 끊기 위해 결혼이라는 그 핑계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런대로 수걱수걱 맡은 집안일을 했고 가끔씩 몇 안 되는 친구를 만나 한두 시간씩 수다 떨다 오는 게 전부였다. 그 친구들 중에 단연 아내의 단짝 친구 셀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풍족한 집안 덕분에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고 여러 가지 재능을 겸비한 퀸카였는데 독신으로 일에만 열중하는 여인이었다. 국가 2급 심리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셀리는 늘 활력에 찬넘쳤기에 나는 은근히 그녀가 아내의 정서를 조금이라도 케어해주기를 기대했었다. 예상대로 아내는 매번 셀리를 만나고 올 때면 먼지를 털어내고 오는 듯 홀가분해했다. 결혼한 지도 꽤 됐는데 왜 아직도 아이가 없니? 엄마의 닭다리 우리의 혼인에 결정타를 안긴 게 분명했다. 생각을 해보니 같이 한 이불을 덮었던 일이 까마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졌다. 언제였던가 그녀와 한 침대에서 잔 지가 육체의 관계 그 자체의 감흥이 별로 없었다. 우리 둘은 동침할 때마다 손발이 다 차가웠던 그녀, 나는 그녀와 밤을 함께 보내고 나서는 늘 차가운 얼음 창고나 어딘가에 갇혀 아우성을 치는 꿈을 자주 꾸었다. 섬뜩했다. 그녀를 마주할 때면 따뜻하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또 이상하리만큼 흥분이 되지도 않았다. 병 간호로 자주 병원에 드나들었기에 그 냄새가 싫었고 그녀 또한 일에 지쳐 있었기에 별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다만 우리 둘의 몸이 서로에게 불꽃이 튕기지 않을 뿐이었으니까. 그렇게 온도가 없었던 그런 우리 사이였기에 아이가 생길 리가 없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도 멋쩍었는지 이불과 베개를 끌어안고 서재로 건너가 버렸고 우리는 자연스레 잠자리를 갈랐다. 그리고 나 또한 온기 한 점 없는 그 집에 들어가기 싫어 퇴근 후면 늘 친구들과 술 약속을 잡고 바이어들과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육체의 욕구를 해소할 만한 만만한 여자들을 아내 몰래 만났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녀들과는 육체의 적적함을 달랬을 뿐 마음을 나눈 적이 없었기에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대체 너희 둘 중 누구 문제니?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급해했고 아이도 낳지 않으면서 병간호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늘 집에서 배회하는 아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일쑤였다. 결국은 내가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아이를 낳자고 제안을 했다. 그날 아내가 대답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오랫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난다. 석상처럼 굳어져서 하염없이 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또다시 그림 속의 모나리자를 떠올렸다. 웃는지 우는지를 모를 그 여자. 그 여자는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아이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야? 느릿하면서도 나지막하게 내던지던 그 한마디에 나는 한참을 고민했었다. 당신 의지는 아닌가 보네. 대답이 없는 나를 멀거니 보며 그녀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큰 결심을 내린 듯 단호하게 내뱉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약속해줘. 재산 분할에 대해서 두 분은 이미 합의를 본 건가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보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존 해왔던 무역일은 적자 상태에 놓인 지 오래되었다. 재산은 각자 관리해온 상태라 나눌 게 당연히 없는 거고요. 아이는 시집에서 원했던 거니까 남편이 갖기로 하고 대신 매달 아이 양육비 5천 원씩은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1: 아니, 제정신이야 지금?
0: 왜? 지금은 내가 버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정도기간 가질 필요가 있겠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말투. 그리고 민정국에서 나랑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하는 그녀를 보면서 나는 어쩌면 여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독하고 냉정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결국 이혼에 대한 쌍방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이혼 조정 기간 한 달이란 시간을 잡고 우리는 민정국을 걸어나왔다. 양육권 때문에 다툴 일이 없다니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저 여자는 대체 어떤 뇌회로인가? 그리고 양육비 5천 원이라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동안 내게 진 빚을 갚겠다는 건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험관 시술의 고통, 그 뒤로 시술에 실패해서 두 번의 유산을 겪으면서까지 낳으려고 했던 아이를 어쩌면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을까? 사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처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에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임신 전 건강검진에서 아내의 输卵管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자연 임신이 불가능했던 게 모두 아내 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엄마가 미리 예상을 했다는 듯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가족들도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아내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에 온기가 묻어있지 않다는 건 누구나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했다. 엄마의 성화와 닦달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결국 우리는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배란 주사까지 맞으면서 아내는 임신 준비를 했다. 시험관 시술을 할 때마다 배를 부여안고 온몸을 베베틀며 괴로워하는 그녀를 보며 나는 미안함에 못 이겼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부지런히 돈만 벌어들이면 가정의 경제력을 뒷받침해준다면 모든 게 요지가 될줄 알았다. 허나 장모가 암투병 끝에 돌아가면서 피폐해진 몸과 마음이 더 이상은 유산까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던가 보다. 그렇게 겪은 두 번의 유산, 그녀의 우울 증세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비가 초적초적 내리던 어느 봄날, 장모는 돌아가셨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모두들 호상이라고 입을 모을 뿐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나와 아내의 뒷바라지 덕분에 특별 대우를 받았던 막내 처남은 일본에 유학을 가 있었기에 당연히 오지 못했고, 멀리 시골에 있던 처형은 혼자서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어 더구나 올 형

형편이 안 되었다. 결국은 몇 안 되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참여한 와중에 장례식이 치러졌고 나와 아내가 빈소를 지키게 되었다. 아내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이를 앙다물고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았다. 모나리자, 나는 그네의 표정이 분명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떠올리곤 했다. 슬플 때는 펑펑 울고 기쁠 때는 깔깔 웃고 그게 정상적인 인생이 아니었던가. 그녀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회색 아우라, 형언할 수 없는 적막함이 나를 숨막히게 했다. 꽃이 지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던 도중에 아내가 창밖을 멍하니 보면서 한 말이었다. 아내의 동공은 힘없이 풀려 있었다. 창밖에는 빗바람에 흩날리던 꽃잎들이 거리바닥에 떨어져 밟히고 짓이겨져 그야말로 한산한 거리 풍경을 연출해내고 있었다. 슬픈 기색 하나 없이 조문객들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아내는 이내 양푼 꿀떡 밥을 비벼서 입이 미어지도록 퍼먹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쓰고 죽은 듯이 잠을 이틀이나 잤다. 아이고, 모질기도 하지. 어찌 지혜미가 죽었는데 벌이 미어지게 밥을 퍼놓을 수가 있다냐? 엄마는 늘 장례식 후 하던 아내의 행동을 두고두고 외웠고 친척들이 다녀갈 때마다 한 번씩 들춰내며 흉을 봤다. 듣다 못한 내가 크게 화를 내서야 한동안은 점점해졌다. 장리는 장모가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새 장가를 들어 만면에 웃음꽃을 피우고 있어 장기 환자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다. 한 사람이 없어져도 세상은 돌아갔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사라져가는 게 당연한 일인지라 장모에 대해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로지 그 슬픔을 한가득 끌어안고 쉽게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아내였다. 아내는 매번 납골당에 갈 때마다 장모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빠는 세상가 들어 깨붓고 있으니까 엄마는 이제 엄마 걱정이나 해. 엄마 보배 아들은 졸업하는 즉시 자립시킬 거야. 내 탓하지 마. 엄마가 제일 신경 안 썼던 둘째 딸내미가 다녀가요. 장모는 평생 일만 하다가 간 사람이라고 한다. 장인은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지식 청년으로 화양한 사람이라 기타를 치고 손풍금을 탈 줄 알 뿐만 아니라 붓글씨를 잘 쓰고 그림 또한 잘 그렸기에 마을에서 꽤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다. 사시장철 행사가 아닌 행사에 불러다니다 나니 애를 키우고 많은 식구를 거들며 살림을 하고 밭일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가냘픈 체구의 장모에게 맡겨졌던 것이다. 아들을 그토록 바라던 집안이었는데 시골 그 구차한 집안에서 딸을 둘씩이나 낳고 나니 그 마음이 어련했으랴. 구박과 무시는 밥 먹듯이 행해졌고 그 화살은 당연히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법했던 둘째 딸인 아내에게 돌아갔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유달리 자존심이 강하고 승부욕이 강했다. 나는 내 결혼 생활이 물질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 빈곤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남편으로서 그 자리는 충분히 지킨 거라고 자부를 했기 때문이다.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다. 내가 아내를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가까운 곳에 다녀올게. 거기서 며칠 자고 올 거야. 누구랑 만나냐는 말에 해답이라도 하듯 얼마 되지 않아 위챗 모멘트에는 아내와 아내의 딱친구 셀리가 언덕에 텐트를 치고 맥주 파티를 하는 사진 한 장이 떴다. 그래, 쉬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 아내도 슬그머니 지쳐 있었을 테다.
생각을

해보니 몇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간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밖에서 그렇게 핸드폰을 끊어온 채 며칠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왔다. 결혼해서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때는 이미 긴 생머리를 싹둑 자르고 세련된 단발머리로 변신해 있었다.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생소하게 느껴졌다.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 넌지시 따져 묻는 내 한마디에 아내는 셀리의 소개로 각 협회에서 진행하는 문화 행사에 다녀왔다고 했다. 그날 저녁, 참 오랜만에 그녀는 풍성하게 저녁상을 차렸고 그 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둘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건배를 했다. 사랑이란 뭘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우말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우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